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오늘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홍태경입니다. 오늘 축구 보시면서 답답한 탄식을 내뱉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의 마지막 경기 남아공전에서 한국이 답답한 경기 끝에 0-1로 패하면서 결국 자력으로 32강 진출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또다시 지겨운 경우의 수를 따지며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첫 경기에서 승리하고도 다음 라운드 진출을 다른 쪽 결과에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 안타깝기만 합니다. 잠시 후에 뉴스 후에 보내드리는 월드컵 캐치업에서 한린다 리포터와 함께 시드니 스트라스필드에서 뜨거운 응원을 펼친 현장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한국팀 운명은 어떻게 될는지 자세한 월드컵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이 밖에도 익스플레이너에서는 뉴사우스웨일즈 정부가 유료 도로의 주간 통행료 상한액을 기존 60달러에서 50달러로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 준비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내챗까지 준비해드립니다. 그럼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김한일 프로듀서입니다.
4: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호주의 5월 실업률이 4.4%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고국의 한국 축구 대표팀이 남아공의 0-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A조 3위로 추락해 32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브리즈번은 호주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도시로 시드니를 추월할 전망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에서 규모 7.0을 넘는 강진이 연달아 두 차례 발생해 최소 32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호주의 5월 실업률이 4.4%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계절 조정 기준 4월에 4.5%에서 하락한 수치입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경제에 4만 3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실업률 하락은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아만다 리시워스 연방 고용부 장관은 이번 실업률 하락을 환영했습니다.
5: Total number of Australians now in jobs is 14.7 million.
4: 리시워스 연방장관은 현재 일자리를 가진 호주인의 총수는 1,470만 명이라며 이번 달 고용 통계는 일자리가 늘고 실업률이 감소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통해 얻는 존엄성을 누릴 기회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월드컵 소식입니다. 호주의 한국 축구 대표팀이 한국 축구 대표팀이 남아공의 0-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A조 3위로 추락해 32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B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후반 18분 마세코의 결승골을 내주고 0-1로 졌습니다. 이로써 한국 대표팀은 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당하며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A조에선 체코를 3-0으로 꺾은 멕시코가 3전 전승 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했고 한국을 꺾은 남아공이 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선 조 3위 12개 팀 중 상위 8개 팀이 32강에 합류하게 되는데 아직 12개 조 중 9개 조의 경기가 남아있어 우리 대표팀은 다른 조의 남은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아직 조별리그 탈락 여부도 32강 전에 올라간다 해도 상대와 경기 장소도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드니에서 진행된 응원전 취재 내용과 자세한 스포츠 소식은 뉴스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파푸아뉴기니가 서호주에서 조류독감 변종이 확인된 뒤 호주산 닭고기와 계란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2023년, 2024년 기준 호주산 닭고기 수출의 약 절반은 파푸아뉴기니로 향했습니다. 현재까지 호주에선 3마리의 조류가 H5N1 변종에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호주 가금류나 농업 부분에선 이 질병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호주주 제키 자비스 농업장관은 닭고기와 계란을 먹는 것은 일반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6: There is no risk to human health from eating, you know, chicken or eggs.
4: 자비스 주장관은 호주산 닭이나 달걀을 섭취한다고 해서 인체 건강에 위험이 따르는 일은 없다며 이 메시지는 연방정부가 정기적인 무역협의 과정에서 전달할 예정이지만 이번 사태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서호주 주민께서는 안심하고 닭고기와 달걀을 계속해서 드셔도 된다고 장담한다며 위험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리즈번은 호주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도시로 시드니를 추월할 전망입니다. 도메인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브리즈번의 아파트 가격 중위값은 2027년까지 최대 9% 상승해 89만 3천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중위 가격이 85만 5천 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시드니를 앞지르게 됩니다. 도메인은 강력한 인구 증가, 투자자

0: 수요, 그리고 임대 시장의 공급 부족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린 스미스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뉴 잉글랜드 지역의 재생에너지 구역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주 야당의 제안을 비판했습니다. 뉴 잉글랜드 재생에너지 구역은 2021년 당시 자유당 연립 정부가 탄소 중립 목표를 포기하기 전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민스 주총리는 자유당 연립이 원네이션으로 돌아서는 유권자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 If we junk that renewable energy zone halfway through it being built, there's only one way energy prices will go.
0: 민스 주총리는 재생에너지 구역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를 폐기한다면 에너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서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는 이것이 원네이션이 자유당과 국민당의 정책 의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실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게다가 두 당은 아직 연정을 구성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만약 그들이 선거에서 승리해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뉴사우스웨일스주에 투입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자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잠정 합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걸프 지역 순방의 일환으로 쿠웨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합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국제수로는 개방되고 자유롭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서부에서 강력한 지진이 연달아 두 차례 발생해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리히터 규모 7.2와 7.5의 지진이 1분도 안 되는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수십 채의 고층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대행은 구조원들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수색하는 가운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많은 인명피해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호주 정부기관은 10여 년간 운영되어 온 테러 경보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주 보안정보국의 마이크 버지스 국장은 현행 시스템이 더 이상 호주가 직면한 안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위협 수준은 가능성 있음으로 분류돼 있지만 버지스 국장은 이것이 대중이 처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Next level on the scale is expected. Which applies when we have intelligence about a specific.
0: 버지스 국장은 위험 등급 중 그 다음 단계는 예상으로 특정 공격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적용되는 등급이라며 현재 그러한 정보는 없지만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가능성 있음 등급이 시사하는 것보다 정치적 폭력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광업계 중 한 기업이 성희롱 집단 소송에 휘말리면서 여성 혐오적인 문화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포테스큐의 외딴 작업 현장과 기숙사에서 성희롱과 폭력, 그리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에 걸친 사건들을 이유로 이 광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한 여성은 한 남성에게 어두운 골목으로 끌려가 강제로 키스를 당하려 했으며 또 다른 여성은 밤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낯선 남자가 자신의 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임신 후 광산회사에서 사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여성들은 모욕적인 언어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9센트에 한국원화로는 1067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12도에서 17도. 멜번도 흐리겠습니다. 7도에서 낮 기온 14도. 브리즈번,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13도에서 20도. 퍼스, 소나기 내리고 9도에서 18도. 애들레이드, 곳에 따라 흐리고 8도에서 16도. 캔버라,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3도에서 낮 기온 14도. 호바트, 곳에 따라 흐리고 3도에서 12도, 다윈 맑겠습니다. 21도에서 낮 최고 32도, 고국 서울은 내일 흐리고 18도에서 30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4: Keep your business connected with Invincible Wi-Fi from Spectrum Business, the fully integrated Wi-Fi 7, 5G, and 8-hour battery backup solution. Keep connected, keep working, and keep security systems running reliably. Be in control. Be invincible. Invincible Wi-Fi from Spectrum Business. Visit spectrum.com/beinvincible to learn more. Restrictions apply. Services not available in all areas.
5: Ice Cube's Big 3 is back. The most competitive basketball league on earth is on CBS this Saturday. Big 3 All-Star Dwight Howard and the LA Riot take on Greg Monroe and the Dallas Power. Then in another clash of undefeated teams, Earl Clark and Coach Steven Jackson lead the DMV Trilogy against Montrezl Harrell, Coach Dr. J, and the Chicago Triplets. The game played the way you love. Watch live Saturday on CBS at 4 p.m. Eastern, 1 p.m. Pacific, and catch replays Monday on BET. Presented by iHeart. Yay,
6: yay! SBS Audio.
7: 여러분과 통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보세요.
8: 여기澳大利亚, 准备好了吗?
9: SBS Chill.
10: Chill. SBS Pop Asia. Non-stop Asian pop.
11: Can you describe that feeling for people who haven't experienced it?
12: SBS Hindi 우플럽트 karwata hai.
13: Far from the partisan politics.
7: 60개 이상의 언어로 된 뉴스,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매혹적인 팟캐스트까지 발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14: sbs.com.au/audio.
15: 네,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로 넘어가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시드니에는 이번 주 계속 비 소식인데요. 유나의 우산 듣고 가겠습니다.

0: SBS Radio.
1: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2: 호주와 한국 세계 소식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데일리 오버뷰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로 시작합니다. 시드니에서 유료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간 통행료 상한액을 기존 60달러에서 50달러로 낮추고 통행료 미납 시에 부과되던 행정수수료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20만 명의 운전자가 새롭게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 박성일 프로듀서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익스플레이너.
3: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드니 운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간도로 통행료 상한액을 기존 60달러에서 50달러로 낮추고 통행료 미납 시 부과되던 행정수수료도 폐지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유료도로 이용이 잦은 가정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도로 통행료 상한선 제도는 오는 7월 6일부터 12개월 동안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 주 동안 도로 통행료로 50달러를 초과해 지출한 운전자는 초과 금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첫 환급 신청은 10월 초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현재 매주 통행료 환급을 받고 있는 운전자들의 경우 연간 최대 520달러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한액이 낮아짐에 따라 약 20만 명의 운전자가 새롭게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현재까지는 약 94만 8천 명의 운전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행료 상한 제도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거주자가 개인용 차량으로 유료 도로를 이용하면서 주당 일정액 이상의 통행료를 지불할 경우에 초과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주 동안 도로 통행료로 100달러를 지불했다면 50달러를 초과한 나머지 5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환급 대상은

0: 뉴사우스웨일스 주민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스주에 등록된 개인 승용차 또는 오토바이 소유자로 링크트나 이톨 개인 계정을 사용 중인 운전자입니다. 환급을 신청하려면 My Service New South Wales 계정에 로그인을 해야 하고요. 신청은 3개월 단위로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로 특히 블랙타운과 버크밀스, 오번, 메릴랜즈, 캐슬힐 등 서부 시드니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은 출퇴근이나 일상생활에서 유료 도로 이용이 사실상 필수인 경우가 많아 현재 통행료 환급 신청의 절반가량이 바로 이곳 서부 시드니 주민들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크리스민스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이번 조치가 생활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통행료가 가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민스 주총리는 많은 주민들이 출퇴근과 자녀 등하교 또 일상생활을 위해서 매일 통행료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생활비 부담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통행료 상한 인하와 또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를 통해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존 그레이엄 뉴사우스웨일스 교통부 장관은 현재 약 95만 명의 운전자가 이 통행료 상한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상한액 인하로 20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운전자 중심의 통행료 제도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통행료 미납 시 부과되던 행정수수료가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7월부터 통행료 미납 고지서에 부과되던 행정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정부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지난해에만 이 통행료 관련 행정수수료로 약 6천만 달러를 부담했다고 합니다. 네, 일부 고지서에는 최대 20달러의 행정수수료가 부과가 됐었는데요. 실제 통행료보다 2배가량 높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이러한 행정수수료가 전면 폐지됩니다. 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미납 통지서 한 건당 최소 10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니엘 무키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차량 등록비와 통행료, 또 대중교통 요금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코트니 후소스 장관도 교통비가 많은 가정의 주요 부담 가운데 하나였다며 이번 지원책이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SBS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렉사, 구글 홈, 애플 스마트 스피커로 간편하게 연결해보세요. 언제든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최신 뉴스와 이야기,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플레이 SBS 코리안 팟캐스트라고 말해보세요. SBS 오디오, 여러분의 하루에 딱 맞는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3: 네, 뉴사우스웨일즈 정부가 유료 도로의 주간 통행료 상한액을 기존 60달러에서 50달러로 낮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조치로 새롭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2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요. 혹시 나는 포함되지 않을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환급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월드컵 캐치업으로 이어갑니다.
4: good to be in control. No matter what, keep your business connected with Invincible Wi-Fi from Spectrum Business. The fully integrated Wi-Fi 7, 5G, and 8-hour battery backup solution. Keep connected, keep working, and keep security systems running reliably. Be in control. Be invincible. Invincible Wi-Fi from Spectrum Business. Visit spectrum.com/beinvincible to learn more. Restrictions apply. Services not available in all areas.
5: Ice Cube's Big 3 is back. The most competitive basketball league on earth is on CBS this Saturday. Big 3 All-Star Dwight Howard and the LA Riot take on Greg Monroe and the Dallas Power. Then in another clash of undefeated teams, Earl Clark and Coach Steven Jackson lead the DMV Trilogy against Montrezl Harrell, Coach Dr. J, and the Chicago Triplets. The game played the way you love. Watch live Saturday on CBS at 4 p.m. Eastern, 1 p.m. Pacific, and catch replays Monday on BET. Presented by iHeart. Yay, yay.
6: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0: 스포츠 캐처. 다음 순서 2026 북중미 월드컵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월드컵 캐치업으로 이어갑니다. 한국이 오늘 열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남아프리카공화국전에서 0-1로 패하면서 32강 문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시드니 스트라스필드에서는 오늘도 한국 경기를 응원하며 32강 진출을 염원하는 축구팬들이 응원에 나섰는데요. 당연히 오늘 경기에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응원했던 시드니의 한인들 아쉬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BS 한국어 방송이 만난 시드니 임희규 씨는 처참한 결과라며 실망감을 전했습니다.
1: 네. 한국 축구에 희망이 안 보여요. 너무 화가라고 실망스럽고 말이 안 나와요. 이런 처참한 결과는 진짜 기대도 안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한국 축구로서는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실망스럽고 화나고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0: 응원에 참여한 백승국 시드니 전 한인 회장도 오늘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2: 저희들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동포들이 많이 응원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32강은 무난히 넘기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경우에 따져가지고 그냥 32강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뭐 동포인 사람으로서 축구 보면서 많이 많이 아쉽습니다.
0: 1차전 체코전에서 값진 승리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는 이미 32강을 넘어 16강 또 8강에까지 가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전에 이은 남아공전의 패배는 축구팬들에게 더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끝은 아닙니다. 그래도 축구팬들은 아직 꺼지지 않는 불씨를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 엿볼 수 있었습니다.
1: 어쨌든 그 해외에 사는 해외 동포로서 한국에 사는 분들보다도 더한 그런 애정을 갖고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리고 그만큼 또 좀 한국이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2: 이 게임이 뭐 마지막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선수들도 잘해주고 하면 뭐 최선의 노력에 대한 뭐 결과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오늘 열린 한국과 남아공의 경기 내용과 함께 호주 대표팀의 내일 경기 일정까지 월드컵 하이라이트 스포츠 전문가 한린다 리포터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린다 리포터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리포터 한린다입니다.
0: 네, 참 아쉽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펼쳐진 한국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남아공전. 아, 정말 아쉽게 패했는데요. 32강 진출 여부도 아직 이제 확실하지 않게 됐죠. 이번 조별리그 결과로 이제 한국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3: 네, 솔직히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한국이 너무나 이 당연히 이길 경기라고 생각했던 경기였잖아요.
0: 맞아요.
3: 네. 또 한국이 남아공에 이 0-1로 패하면서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준 하루가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오늘 우울하실 것 같아요.
3: 네, 저도 날씨도 좀 그래서 좀
0: 네, 시드니에는 비도 오는데.
3: 아,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남아공은 이번 승리로 역사적인 기록을 썼는데요. 이 남아공은 월드컵 본선 진출이 올해가 딱 네 번째인데 그동안 이 대부분 조별리그 3위에 머물러 다음 라운드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한국을 꺾으면서 이 사상 처음으로 32강 진출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0: 네, 한국이 남아공의 역사를 쓰는데 재물이 된 거네요.
3: 네, 진짜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한국 아직 32강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긴 합니다.
0: 네.
3: 이번 대회는 12개의 조 가운데

0: 네, 각 조 3위 팀들 상위 8팀이 32강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아직 이 다른 조별 리그 경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정 짓기는 어렵고 한국이 이 3위 팀 경쟁에 어떤 위치를 지금 차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1: 아, 오늘 한국 경기 여러모로 참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경기가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0: 네, 아, 초반부터 한국이 남아공에게 여러 차례 공격 기회를 내주면서 이 경기 흐름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이 경기 전체가 불안하게 좀 흘러가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초반부터요. 네. 아, 전반이 끝나기도 전에 남아공이 슈팅 6개, 그중 유효 슈팅 3개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위협을 가했는데요. 반면 한국은 유효 슈팅이 하나도 전반에는 좀 없었습니다. 네. 이 전반 30분쯤에는 남아공의 강한 중거리 슛이 또 하나 나왔었는데 아, 다행히 김승규 골키퍼가 그걸 한번 막아낸 뒤 또 바로 일어나가지고 다시 잡아내는 장면이

0: 순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0: 또 이강인 선수도 중원에서 이 활로를 찾으려 했는데 남아공의 이 압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한국이 앞으로 전진하는 과정이 너무 좀 답답했습니다.
1: 네, 전반부터 뭐 흐름을 완전히 내주면서 힘든 싸움을 이어나갔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후반에서는 좀 이 활로가 튀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후반에서 또 한국이 끝까지 어떻게 경기를 이어나갔는지 설명해 주시죠.
0: 네, 후반에는 손흥민 선수와 또 이번 경기가 월드컵 데뷔전이었던 한국 최초의 혼혈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투입되면서 흐름을 조금 바꿔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0: 이 헤더로 골문을 향해 돌려놓은 장면이 있었는데 이 공의 방향이 살짝 빗나가면서 정말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 직후 후반 63분에 남아공의 마세코 선수가 선제골을 또 기록했습니다.
1: 네.
0: 아, 또 여기에서 이제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수비에 붙어 있었지만 이 공이 다리 사이로 통과하면서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1: 마세코 선수가 뭐 전반부터 계속 골문을 두드리더라고요.
0: 네, 오늘 한 건 했습니다.
1: 네.
0: 이 한국이 점유율을 60% 가까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을 뒤에서만 돌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 전진 패스가 끊기면서 공격이 정지된 듯한 모습이 계속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경기 막판 90분쯤에는 이진섭 선수가 헤더로 또 동점골을 노리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슈팅 또한 이 남아공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아, 또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경기가 그대로 끝났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정말 좀 지지부진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너무 아쉬운 경기였는데요. 마지막까지 좀 한 골이라도 들어가려나 하면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는데 끝내 제대로 된 공격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0: 네, 오늘은 이 한국의 메인 선수들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거로 보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후반에 교체로 빠져나간 이 김미재 선수도 종아리 부상 여파로 평소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1: 네.
0: 아, 사실 한국은 남아공과 이 비기기만 했어도 32강 진출 하는 거였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이 실수가 좀 반복되면서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고 오죽하면은 박지성 이 해설위원이 아, 역대 최고로 좀 답답한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할 정도
1: 네.
0: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1: 네. 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보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답답한 경기였는데 그래도 아, 선수들은 또 최선을 다한 경기였겠죠. 잘 풀리지 않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32강 진출 여부 사실상 운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승점 3점이 다른 조 3위 팀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충분한 건지 관건인데요. 물론 승점 3점인 조 3위 나라들이 많죠. 그중에서 또 골득실을 이용해서 또 순위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조들의 마지막 경기는 일요일에 모두 끝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국의 최종 순위 과연 32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지난주 토요일에는 호주가 미국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렀는데요. 그 경기에서 미국이 호주를 상대로 2-0 승리를 거뒀죠. 자, 이제 호주는 내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 경기 상대 누구인지 알려주시죠.
0: 네, 호주가 마지막 경기에서 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호주는 바로 내일 12시에 파라과이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현재 이 두 팀 모두 1승 1패 승점 3점으로 동률인데요. 호주가 골 득실에서 앞서서 조 2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32강 진출이 결정되는 만큼 정말 치열한 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죽하면은 이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 이 크리스 민스에게서 이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내일 경기 보게 이 공휴일로 좀 지정해 달라.
1: 그런 요청까지 있었군요.
0: 네. 네, 크리스 민스 주총리가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은 했습니다.
1: 네, 쉽지 않죠.
0: 네. 그만큼 지금 호주 팬들이 월드컵에 정말 뜨겁게 열광하고 있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내일 호주가 마지막 경기에서 부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두가 지금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한국 팬분들에게는 너무 아쉬운 소식이지만 아직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니까요. 한국의 32강 진출 여부 일요일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다른 조들의 마지막 경기 결과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내일 12시 파라과이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니까요.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드컵 캐치업에서도 생생한 축구 소식 전해주신 한민다 리포터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힘찬 하루 보내세요.
2: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이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SBS 라디오 앱을 통해 만나보세요. 발빠르고 정확한 뉴스 보도에서부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정보, 흥미롭고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국어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앱, 호주 생활의 유용한 길잡이이자 편안한 친구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신다면 구글 플레이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sbs.com.au/korean을 모바일폰으로 방문하시면 상단에 뜨는 SBS 라디오 앱 아이콘을 통해서도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앱 외에도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에서 SBS 코리안 프로그램을 검색하시면 팟캐스트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열고 SBS 라디오 앱을 만나보세요.
1: 네, 월드컵 특집으로 전해드리는 스포츠 소식, 월드컵 캐치업 전해드렸습니다.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6월 25일 목요일 방송, 다음은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챗입니다. 엘리드 로드 바허 감독의 2023년 키메라를 만나볼 텐데요. 1980년대 이탈리아가 배경으로 무덤 속의 유물을 도구라는 현실과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랑, 그리고 키메라를 향한 집착이 교차하는 독특한 세계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유물을 둘러싼 현실적인 탐욕과 한 개인이 끝없이 쫓는 사라진 존재라는 비현실적인 감정을 병치시키면서 진행되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유아정 프로듀서의 시네챗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헤이즈가 부릅니다. 널 너무 모르고.

0: Weekly Cine Chat featuring SBS On Demand.
1: 네, 시네젯 SBS 온드만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프로듀서 건메리버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영화 만나보게 될까요?
2: 오늘은 엘리드 로르바허 감독의 2023년 이탈리아 영화 키메라입니다. 라 키메라라고도 하고요. 1980년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죽음과 현실을 오가며 사랑을 쫓는 아주 환상 가득한 영화입니다.
1: 네, 그리스 신화의 괴물 키메라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영화 속 키메라는 괴물이라기보다는 환상을 쫓는다고 하니까요. 사랑을 쫓는 환상 가득한 영화라고 하시니까 그리움이나 닿을 수 없는 욕망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영화의 키메라는 이제 그러한 이루어질 수 없거나 가질 수 없는 꿈,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건데요. 영화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키메라를 갖고 있고, 그리고 주인공 아르투의 키메라는 오래전 잃어버린 연인 베니아 미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이제 자신만의 키메라를 갖고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 전제인 거죠.
1: 남자한테는 그렇지만 여자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키메라가 아니고 네, 네, 남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환상 가득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영화 내용 얼른 들려주시죠.
2: 네. 주인공 아르투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땅속 깊이 묻혀 있는 무덤을 찾아서 그 안에 숨겨진 유물들을 불법 거래하는 도굴꾼입니다. 그러니까 환영을 보고 나면 수맥을 찾듯이 이제 어디에 무덤이 있는지 찾아내는 능력을 아르투가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2: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사실은 경찰들에게 그 표적 대상입니다.
1: 그렇죠. 근데, 도굴꾼이니까요.
2: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아르투는 사실 영국인이거든요. 이제 그는 약간은 어딘지 굉장히 냉소적이고 늘 그 무덤이나 유물을 찾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막상 찾아내고 나면 그 유물들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사실 앞서 말한 대로 아르트는 계속해서 사실 그 베니아 미나라는 이제 옛 연인을 찾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 유물 찾기라는 혹은 무덤을 찾는 이 행위를 통해서 친구들은 큰 돈을 벌기를, 그리고 아르트는 연인과의 재회라는 그 어떠한 키메라를 향해 계속해서 이들은 무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3: 아르투! 아르투!
4: Finalmente.
5: Questo è il fidanzato di Beniamina.
4: Have you found her?
6: Not yet, no.
4: Non ti perdere d'animo to find her, eh?
7: Abbiamo trovato un lavoro per te, un lavoro vero.
6: No, grazie.
7: Era un mezzo mago, così ce lo siamo portato con noi.
6: Qua.
8: Là sotto ci sono cose che non sono fatte per gli occhi degli uomini, ma delle anime.
1: 이탈리아의 도굴꾼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는 이 설정부터 참 독특한데요. 무덤, 유물을 통해 현실의 삶을 영위하는 이들의 모습,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옛 연인을 찾는다는 아르투, 모두 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시간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들 같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과거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그리고 죽음과 살아있음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무덤을 파헤친다, 혹은 그 유물로 무언가를 한다, 이런 것들이. 그 영화를 보시면 이제 찾은 유물을 불법 거래 조직에 넘기는 과정, 그리고 아르투가 우연히 알게 된 이탈리아라는 여성과의 미묘한 만남, 또 사실은 실존 인물인지조차 불분명한 베니아미나까지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은 아르트의 환영까지 더해 굉장히 좀 복잡하고도 비일관적으로 흘러갑니다.
1: 네.
2: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들이 유영하는 공간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어떤 경계처럼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영화는 사실은 그 굵직한 줄거리를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화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나 그 만듦새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작품인데요. 천진난만하고도 깊은 우울의 대조적 연기가 굉장히 빛이 났던 아르트 역할의 조시 오코너의 열연 외에도 이 제가 말씀드렸던 만듦새와 연관이 있는데요. 세 가지 사이즈와 질감으로 담아낸 영상들의 교차 편집, 또 이탈리아 고전 영화의 오마주와도 같은 클래식한 촬영 기법, 또 환영과 현실의 반복 등장 역시 상당히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단순히 기승전결의 줄거리로 설명할 수 없는 색다른 형식의 그 볼거리 가득한 로맨스 영화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좀 환상 영화

0: certo che erano tutti matti sti etruschi. Se credevano pure che nel volo degli uccelli si può leggere il destino. Noi volevamo fare i soldi.
1: Ma lui, lui cercava una porta, un passaggio per l'aldilà.
2: 누구나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키메라 하나쯤 품고 살아간다. 이미 잃어버린 것일 수도 또 끝내 닿을 수 없는 꿈일 수도 있는데요. 영화는 그 막연한 그리움과 욕망을 따라가는 여정을 통해 삶과 사랑 그리고 상실의 의미를 되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의 채색에서는 앨리스 로르바허 감독의 키메라 함께 만나봤습니다.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독특한 영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네, 권매 리포터 오늘도 흥미로운 작품 소개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죠.
3: 네, 또 재미있는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5: 곧 호주의 소셜미디어 피드에 더 적은 뉴스가 게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SBS 오디오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중요한 이슈와 계속 연결되길 바라신다면 SBS 한국어 팟캐스트의 모든 뉴스와 이야기 그리고 견해를 받아보십시오. SBS 오디오 앱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6: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네,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보내드린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신해책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축구 경기에 큰 기대하고 계시다가 실망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물론 오늘 결과는 조금 아쉬웠지만 아직 한국팀 탈락한 것은 아니니까요. 조 3위로 32강 반드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번 주말에 끝나는 조별리그 나머지 경기들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된 저희 프로그램은 SBS 한국어 프로그램 웹사이트 www.sbs.com/korean과 SBS 오디오 앱을 통해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Tomorrow by Tomorrow의 Can't Stop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김한을 저는 홍태경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호주 생활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 차근차근 헤쳐나가세요.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뉴스와 정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